마땅 쓰다 이야카이로 산독자블루즈리 응아시기 이야카이로다 라우카차키바 세이삭바싱디 베나 이야카이로다 시남 아조바싱 이말리 박부세타주바이세이다 수르상깃상금기 세이삭바싱 세이링바 오시 사마린드라 라이솔 이세기 세이삭비 쿠묵점 메리나디비 세이링바 하우범 미라바이 라이솔 이세기 애니슈바다 살람 로빈드라싱 세이링바 브라마차리 마용 나우바 샤르마 Lysol isegi aroibada Yaikom Gangadebi Sairingba Waikom Bihari Adom na thauram tabiriba si Akashwani Falki FM Sangai Channel Dagini

마탕다 목다비르시 타모에게 와항도니 필마시다기 오이남 스와미쿠마르 썩바 스와미쿠마르 세이링바 도마 탕점 아마디 오깃나 세이랑베시

이거 앙앙싱기 학생의 타박 토롬싱 마팡강 가카는 바 판담다 켄드랑아시 사마그라 시슈 발 스와스테 카리크람 하우독 라가니 켄드기 그리함먼트리 아미차낭 하랑 구즈라키 간디나가다 PM 패밀리 케어 트래커기 파일럿 프로젝트 하우독레 토웅 아시나 동안 동안 바 서카르기 플랫폼싱 마리 레인한가니 아마송 백시네이션 말린트리션 스쿨 엔롤먼트 아마디 드롭 아웃키 장 야우나 마로이 바 히람 카야 옹신가니 아마송 FIFA World Cup 기 knockout stage 기 ngasi nongya matung na sana ki ba match amada Canada na South Africa bo panjal amasino da thoiduna quarter final sangre ngasi ni midang pung tara makhai da Brazil ga Japan ga sana gani haing ayupung anita ba matam da Germany ga Paraguay ga sana gani Paulo Jere

0: 아우톡 비크로뿐어먹 이마 나시리마 난구 방자벽이 하라 우능아이 이착 나 토막 러버또 러버 깐나기 마트리 프레임 나빠톡 러버 타몽의 여시다 종터비로 이마
1: 이마기 이봉오 낭디 반딧니 반딧 기왕앙다 망앙이 이마 빼리 야이파버 오요코 깐나
0: 이마 나시 나사기 누가 여러분의 밑아시다 까름 모아이 나까리 부자니 이마하기 빼는 나부터 우제가니 에이마 나사 깐나 복잡하기 마이 야레 능시럽이 마나 기생럽이 물띠더 덜선 방자리 하이비유 이마 나시 이마나 나사기들 랭비락 빠시 아닝바까리 너 하이버드 또올라고 나짜 애기 펌다 딱 비우 징나버 뿌나막 타덕 비도나 나짜 깐나기마 펌다 이마기 아닝마도 로이노 펑덕 비우
1: 바이카르탄 뿌나막 난기 나망다 토크리바니 나나우망아 하우지 마라이 박다기 딴 토크비크리 하이나바기 마뚱 인나 하우지 짜히 따라홈도이 하우크리 비팜 토퍼 마라이 박두 비비드리 마시기다 막 란자우 탱나바 따크리 마땅하시다 남아 아이는 나팜다 하이게 락바디 한다기 란자와시다 이마기 까르나비 낭슈나나우망아기 미상달리에푸 하이나 하이게 락리바니네 이마나
0: 이마이 베마 마사나 까르마 하이나 한글라시게네 마땀마다 하우 크레이마 마사기 샥티프마 늦자던나 빠이신 크레이 워싹히 타우리는 아싸기 타모야시가 로이는 이 빠모머니에세 끝나뿐신 그리 아두구마 닝템 깡지붕아두다 닝타우 듣자던나 입간비키 이마 아두다 나짜나 마기마 팜나이기 뿐시카 토키 링무야드르바 콩팜마마다 나짜나 랩루버니네 이마 와팜마시다 하라우나 이마기 야탕부 호야 하이나 하이저붕암로이도리 이마 마땀마두다 뚜올라바 나짜나 빠르차부이 나오니 하이바 강자람 라바디 아둠나부이신이 나오니 란싱나람 가드라 란싱나람 라이 누밋 아두 까웅운데 타모이 농가 학두나 참미 그루드란기 시치사마 망아기 콜라이 빠리캬 누밋니 어준나 란기 헤이싱라바 빗자게야 옷보담이야 무밋랑굽나 기방악보헨키 니뿜 쿠딩놈아부 타겟나키 그닥 아드다이나 람바 자바마 탱나레 강누나 이쯤신을 라오르이네 이마 나이커 반답게 파르처 능미미트랑 카라드나 미싱나 낙나레 아두바 아이디 낙나 턱대 아이길리룽니 빅다 양자커 그둠 쩝나 낭길리룽아도 바이칼로 와프마시다 미나 락샤키바 야드라바 마타우나 마링젠 파르바이기나 어쭈나마카 찍나마마일레실라키 람바기다막떨란싱나키 랩나키
1: 임 사나키 이마수 우키 아두부 나 코야니기 마락다 리 코이 아니 막나친나 나우니 망가바니 나크나니아 하이다 야바나키디 아차르자나 레프키 나바니기 마락카이나 아두가 칸키
2: 하유파칸 낭나 켓트리어 생가 나이톰 다발란 마토부타르바디 사게이 자따디 낭기 파리 푸리 셰그나 하유 아포파카나노 사게이 잣 아톤마가 켓트리어 마사 싱알란 바파와야로이
1: 이마기 이붕오 낭나와 항아시다 랑라바 마이톡나 망아 나이람바도 무숙 무나 까하키 아와누가이 따바나 능숙 눈자나나 렙키 짱 잉잉나 쫑 토락바다 한타밤이 잉 아마나 잉 타락바다 나 쿳나 사택 나 강바나 따나 우빠이 라이키데 라이키데 비나 투마크라바 미스나시나 꾸이나 잉방암키데 가이라바 마슝 톡라바 타모야 시뿡암키데 얀 야우다나우 풀탁다타 키바니네
0: 이마 마땀두다 이마이시나 농탁 롬데 잉과 칸나 남트라바 랭암 상암드라바 무고이나 랩링아이다 두르자다나 두사손부 타질락두나 야암니까이 쿰나나 꼭슬락두나 마룹사나키 아이왕데스키 마푸니 하이나 라우톡부가 로이나나 꼭탁아시데 싱하이두나 라스 아비색 도키 싱아손라이브 파만키 이마 아슴나 늦자던나 이브 샷이라벌리 징아마다 징신기 마기다 먹타와야시 깟기 아두가 아슴나 수와샥 톡루레 마늘이 반도 파르트부 핫겐 이마 눈시드기 거로 반도 도카이타는 반도 싱나수 쿠바쿠든 허우는 오키 휘 능수 개쩍이 샬록도 밤게다 오른 무사이 따스오는 틴 기분이네 도모이시다 이마 능음대다고 아두구 마마 땀마르다 이마 낭나나 짜니기 마르카

0: 아이나 랩두는가 시기에 숨나나서 아다타고 잔비름 러버디 아도금 뭐사바드다 깐나기 이망망따다 저다나 반도뿐만 아부미와이브나 가문감 들어봐이까 아이브 비키바 락치키바 깐나 힝링아이 깐나기지만 찍레이노망 아부 락치키다 보마로올라온 맛이다 이마 망기타모일세 깐말리 오직대 너무 거우 그래 락치이다 아이나 굿 택시였구먼 아이래 나 자는 이마이 닝무 퉁나나 봐 느낄 안 자오시다 이 나우싱이 미상들 레펑감 들어봤수 이마 이 나우싱의 조이 오이는 나봐 랄람디 나 자는 소이드는 신재간 와저럽에 이 나우싱 하뚜나 와저럽에 눙시럽에 이마 나 구하는 뭐 타우랑도 나 자간나 묵다우자르로 야이는 나 마음도 와색자리바시니 약간 먹비 깔라바빔 리수 하이르버준 이마는 복분이 어두기서 마탁다 끝나 약순이 이놈 망하길 너희는 아이 거의 따룩 나낙박 아무들랩 마론 나훔들래 이리바 끈 먹부나먹 나낙박 아무들랩 크라버수 까리디키닝 아일레 이마 강을 넘거다바니 꾼뜨기 마짜따룩 이마띡 마롤홈 신마 샘럼 거다바니 바로 뛰어넘어이디아스타마 이마 남자보다 문화를 깔락하다 이마 나 나타모 이끈문 기분은 하시고 만나 자기는 없는 것이 이번이 됐고
1: 이마기 깔나 이마 강망암 락다래 이마기 강하이버기 빵간띠에 크레네 깔나 이마 분낭 나무고 할라가노 낭마 나나우 망하기 미짱다 레프 마야드라바디 이마는 나 밤다 비켜 엄마 땅 미게 낭나 비켜 아시 하피 가드라
0: 딱 비우 이마 이거 찬일로 나도나 하이자리 이마 후직 나사기 닝 무퉁 자리 나사는 못한 꾸이는 닝 자력 보기 마이가 시야래 나사기 가 그새 깍두나 이놈 망하기 망골 기다 먹다 비켜다한 깍쩌우 딱 비라버수 나사는 찍나드나 깍쩌라가니 이마는 닝 비봐도 나사기 뭐 밤다 딱 비로 깍쩌라게 이마
1: 아이고 하이독 나가더니 온토이다고 이 자식이 말아이바 마지막 하이방 암라바디 아이마 마나트리 아이마 마오이비게 복지엘라도 찐드레 아이마 마로이
0: 까리 떠오레야 복비 뜨민나 무름무름 손드는 라이라바디 나 샤다 딱비닝거도 딱비로가바 이마 나시디 나사는 라트나가다바 까리술라 히트레 이마 나시디 나사기 마탐케야기 망란도 망파우나 한비라바 나트라네 이마
1: 이마기 능시라바 나학나 한다끼 란팜다 나나옹 망아기 미상다 레뿌 마야드라바디 이마나 나삭 옹바금 옹자오게 낭기 옛 탕바 나콧기 코도미아도 따데 이마나 비켜 오이나 니자기
0: 이마
1: 아두갈 로이나나 나나우 망아 하나나바 떼인 망아 낭기나 팜달라이레 하이나 따야 하이리바 떼인 망아 아두따가 이마다 비켜 단 피나우네 깔나
0: 능시라비 아뽀삐마 야창나 자는 꼭 탔다 합자리 아두부 하이리바 떼인 망아 아두리 안타부르들레 허리 이마는 나 자부 잔비드는 아시 나 사기 꼬는들 랭신 비시 나 수싱 아마디나 모르고 아르실바트 비나비람 에라이바 티라비 깔라바 나 자다룩 라이나 라이나 아와바드나 나 사룩 오이라비 한다키 구루길 안자와시다 나 자망아나 소이드나 망골 오이라가니 하이바세 나 팜다 까짜리바 나 자기 구도음비아시나 랭드라바 사키니
1: 이마기 깔나 빼레 이마 빼레 다타 깔나 하이바도 따생레 이마기 이봉어 깔나 이마는 아팜다 맹가다 보아 팜아마나 나나우싱아도 마피 마팔라이 트라바사나우기 빛나 울낭라바 마폭 나이기눙 아이바 팡락트라바악다니 까리군바다 낭가 마욕 나발란 팜다 핫바 마타라바다 나나우니 칸두나 하이갈라바 탕아도 하이타두나 얼준 낫다나 나나우싱아 따이기 마토깔라 오코바이카르타니 अर्जुन तदे नंगी मायोक नबलान फम्दा खेत्री धर्म गिदा न खोएगी शक्ति पुनमक सिजन न जाओ
0: इमा नया थंग दो नचान कई दो गई दलाई पाक तान जरो
1: इमा की इपुमो नंगी जगत न हाई न बदान वीर दाता कर न हाई बदुमक तसेंगले nangina phamda ima mai thire nangina mingdi taibang pan bana hep lady ba makai mut laroi da bani
0: ima mosi bu kayam chaw thau non ima machan mama gilaman musing mangam bahai ba sibu oi thok paran na sa adi laibak phare pok gi mahi anjari apok pi ma gi seba mi kup amatta wer ba su phang jari lengkat lasi ima rot ki thak asida antapur de lengs lasi

홍독답은 농시바수 농시바니 간절히 방라바 타모이시나 농시마이 통갱자르가 벤자리 북닝시나 까나 강한들 랩자크레 분시시디 남기다마그

라인 터 라인 비 아니기 몽바 상가이 샤벌 로이라가 하라우 타얌 풍독도나 빠추나나 반토이 비자고이 사이 농포닝 터 반토이 비 아니나 폭사나두나 라이롤 이사이가 야우나 샤바 자고이 부 반토이 비자고이 하이나 까위

0: 놓고 있는 라인의 미움도 시도키게 됩니다. 마시나트림 가이 낭이 염사바다 이 새끼 엄마 땡 빵광광 캐러있고
1: 미또 미안 자리 좀 보면 이거 염들레리 뭐야 그 담소 호이 그 마톤 호이
0: 호이네 호이네 모이니네
1: 아이 워큰다 쓸 보면 바보나 하이 막 제시비 막 드라이버 뭐 다비로 아이 모이는 레인의 미움도 하이 막 다 카이르기 딴 도끼 봐
0: 아 또 뭐 또 보러
1: 아이고 봐봐 드라이버 빡부지 파서는 닝티니 세나들어디 마시 파르 깔고서 얘네 봐봐
0: 아이 마시 파르 따돌이네 봐봐 마시 세나보이 타벅 세나는 또 거다보니
1: 봐봐 마우지 사크리제 아이 그놈 새끼도 아이 우터 딴을 이용기 봐봐 봐봐 아이 아이 비용기 봐봐
0: 세나레이 능이 이용도다 이나 가리따로 깨야되는 이용도 다래다나 아이는 하이비 인다바 아이기 마욕도 레이바는 능이 이용도 다이나 가리따로 깨야되는 마탕 마탕 남이도 틀 이용부터 하려더라. 그런 성신아.
2: 어이, 너 거의 돈을 잘라. 아두고 마농 체달래리 범이 생체 맛 봐한다. 아마 또 돈 배로이. 아두고 감리버 가리 생체. 아마 몸 돈이 생 더구더버니. 아두고 너 거의 니 홈성어. 이몽어 씨 마탁 마카 잭 더구더버니. 그러 돌아오.
0: 쇼옴거나.
2: 아이 DSP 칭케 드럭스 앤 나르코틱스 되게 라꾸니
0: 누가 아기 움츠드 디에 가리예
2: 아이 코이게 인텔리젠스 나 파우피레마드디 움탕 나리발에 박스들에 범요이케야가 솜가 드럭키 비즈니스 더위 하이버 파우타바드기 마퍼마시데 코이니 체크도 볼라기베니
0: 마두기 섭자바이비덴
2: 섭자바이비덴 사이버부 미스터 오피에스 코먼 나키 타스마할 굼르바이움 나사가 산드르블루 파크로르 카야기 파신드로 레리발란툼 마시푸노 막싱가시부 마파 마시드기 미 똥보이 똥도베 체리바 나하키 임팔디기 노 고아티 파보기 바싱가시다 마시드기 라크 인컴라 푸노 막클랩신 마니 하이가 도리 브로
0: DSP 니기 마렉 마호크 톡바 니기 누가이부 분시부 우러가 깔락바 미호바 마코이 싱두기 마르크드다 DSP 시 요비름니
2: OPS
0: 샤기 방근트나 샤기 이러고 싱턴을 랩신 자기봐 아이기 뿜시고 드럭러론 마마기 명칭 삐는 호놈시 샤이
2: 그리 미스터 오피에스 내 학등 아이리에 아생 뭐 뿌는 막 간거다고 나 거의 깜놀게
3: 어 썰 동전에 토이도 보았지나 니가요 뭐 볼라몬 더 방지들에
2: 닝 티즈나 책 돌아보라네
3: 또 우리 썰
2: 오 마이 갓
0: 마카시디 깜놀봐
2: 미스터 오피에스 나시대기 DSP 칭카이나 나학기 나통된 남이곰나 꽤인 이내리 하이브세 각가오군
0: 허너비유 허너비유 양 시엘리브 샤골기 마통다
2: 그리
0: 싱글라 모이네 따나다나까 양 구이네 따나가니 샤리 따뜨릴라 여우분 나뜨나
2: 미스터 오페스 나시대기 나학기 아양마 샤마돈 DSP 칭카이나 야살 락라바니 하이브고 아이네 젤하닝 범어펌다 젤하라가 레파닝 범어펌다 레판가 도리가 아이샷게
0: 랭비로 랭비로 무시뿐의 목시 무시뿐의 목시 나이벌 빡빡 낭느니까
4: 슬라이드 잘라네 프론수 빨리빨리 되버니 뭐지 뭐 힘들어 되잖아 해라 핵대가 올라오야다 토비스나 토비스나
5: 까나 오이비라바노
4: 어이네 말렘네
5: 하이마 말렘 능 오이래 능리 융스가 도블라이바노
4: 토비스나
5: 미뉴라가 파스다 디바 그 도블라이바노
4: 아이엠 사오리바네
5: 그리기 사오리바노
4: 능기 식담도 아이기 민망시대 은행들어보소 아이기 폰 보들이 십도비라고 야바네
5: 말렘 아이 폰세 바이로 하이나 바이드바니 구이레 리자르수 합다바 까리기노 낭네 코 융세 했다 말라이바세 저도 미뉴라가 퍼세디바
4: 오 아이네 징나람바가 미암나 강나리 시디 좀리다나
5: 낭네 까리 징나리바노 미암나 까리 강나리바노
4: 퍼세바다 빰바나 하우샤나 아헨바카나 부탱나카바다 나시디 아이게 능시부부 미라이비레나 트로
5: 말리
4: 낭네 이펌다 길롯게 칸나 롯크바소 아이기 왕시기 뽑음 심었던 비람보다 아이기 더 모시는 낭부 끄야기 못득 변자람 그네 어두분 낭디 아이게 어와보부 마삭 강더비 눈 씹어볼 놈남비 탐모이 빤더비니 낭디
5: 마니 아이디 탐모이 빤더비니 눈 씹어 마삭 강더비 나 펌더기 미롯 오이르비 아이부 까리기노 낭 아이부 묵가 혀리바 낭 강브라 낭 후브라 아이디 탐모이다 짝리바 마이사가시 चलो मलेम मफम से कजो बुलाई बनो चलो हाय बने
4: नो मत सुई फम द साउबा वरो बगिन त खक उत किथि अदु बंग सिन करी गी आइ मन द साउरीबा आइ बु करी गी चलो हाय न तालीबा हायो थु बिस्ना आइ न वन द कैलान खगे आइ गी करम बई तौ द नंग न आइ बु वरो री बनो हायो थु बिस्ना
5: आइ कना द सुवरो दीये नंग बुसुलाने खनखिबा खक लैति मले अबुने लैखिजबा मतुंगदा इमोंग अस्तो यहुरीबा फिबम नोमगी जरा फंगनाबगी दम वजरबी इमाना खावांग चेंदु न होनारी सारबा कलिंगी नुंगसा कल्लबा इंगागी नुंग जुलकता लंबीगी सिदाईदा कैथेंगी मची अमादा येलांगकिंग ओयोलकतुने फंगलकबा खरेना मचाई खुई बुथा पीरी भी इमान लेबा की रंग अमतंग लाकनी खन बदा कैथेन थोंग लोन गनी चखो मई मुट गनी हाई जो नमी पाई जरी पीबम मसीदा करी नो आया तब वद बसी बो
6: चंतुम्बी तमुशो हले तो ये गुनु से चेंग आया ने मने को मीठे में तुम भी दो मैं ये मने थम के ड्रेन दो शंभी बगी माने इंगुद चेंग पी रही ने चे चे थम चलो अतु कने
5: तमुसो
6: ने तुम भी नहीं लुपासनी का जो पी रही हो चे लुपासनी से जो नंग थम चलो चे चे लोग चलो बा चे थम चलो बा अतु चंद तुम भी
5: तमुसो
6: अकोई की चाक लो इग्रो बो ये अशिगी पाखंग अंगो बजीबु कनानो
5: तमुसो ऐ कॉलेज तमिना बा इमाना बनी
6: ओ अदुदी नबाने वारी शनरमु ऐ शालुं बिलके को ऐ शालुं लकेले रमु को
4: तमुसो चा दो ऐ की वर दी यार नी है ऐ से चा चुका थकता बा
6: ऐ यादी यादी अखुए दे लाग कई तो चा दन चक्र दी ऐ याम नुंगा रे रोई बा अदो अखुए शन तमिना बा वारी शनरमु ऐ शालुं बिलके को
4: हुई तमुसो
6: वारी शनरमु है
5: मियाम दगी वखन घर तो आन बनी ऐ बुंगसी
4: विष्णु ऐदि नोय तमचोगी मतौसे याम नुसि
5: मले
4: अदो ऐङ सिलाइसे नङोंदा पाउनो आइबम तंगे लाइने
5: करी पाउनो
4: ऐ हयेङि मथंग चपतारे
5: कदाई दनो
4: ऐ ओनली दन कम्बाइन मेडिकल एन्ट्रान्स टेस्ट तो ऐ माइ पाले
5: हां
4: अनक भगवती मेडिकल कॉलेज ता एमिसन तबुतारे
5: याम ननुङाइब पाउनि मले पुनसीदा माय पाक पदोई बिउ को
4: थुबिसना नंगसु एग्जाम से थारम लबदि माय सोदिना पालंग मदबने अदो आइ नंगदा साके आमन थामि हाइबसे नंग खकाउ बिगनु को
6: आइ दि नंग सलम दारि न पाखलुरियंगो से चासे थओ हाउत्रजु हाउयेन थओ को से चा थओ से
7: हे नोमा
6: चंतम बि
5: नमपुरे नमा नमसिगे मसौ नमसि बखाम
7: ตมุจ๊อฉันตุมบีเนี่ยไม่ทราบมุไกหนออันนี้ทําตันซะทุ่ยไงอ้องอบนังนะฉันตุมบีอีมุงดิสังกะกูโกอลิดไกหนอนะมาไกหนอให้บะเนตมุจ๊อไกโกนังนี่อีมุงดะกีโลนาปูดันซะกิปอตไกหนอฉันตุมบีตมุจ๊อนังน่ะซะชังดะกีโลนาปูดันซะกิปอตบุไกหนอให้เนี่ยนะมาไอ้แกมตะปูดิอะบะ
5: ไอ้นะชาลูนมะเนตุชิชานิเชเอ็งน่ะดิยาสิโลคิดเอาเรไฮดนะอินดักชันปานดนะกันนาฮอนารีอะดูกะอังอบนังนะซะคุมดะกะซังกะซากะโลลิบะนิเนนะมางายคุนินังบูยาสปุทากะซะบะฮิซะบรอไฮนะยุมอะซิมะยะฮอดนะซาละบะดิกันดอนิตะมุจ๊อกะได
7: सादी
6: ฉันตัวมีมามาน่ะไปแล้วไปชาเนี่ยมีชาพี่น่ะบ่เนี่ยบ่า
7: ซากะโลนนั้นตอดดิเช่ชามาสินี่วันตะกะไปทักมามาเลยเนี่ยมาแซ่ชานี่กูมาสิซาจิมาสิ
8: 딘 치장에 남았지.
5: 이 남마.
8: 이 최동 이상해.
6: 신동미, 저 아시던 뭐 딘 치장년에 미기 저 앞에 탁나만해.
5: 이 남마기 다 모이주다. 미오이박이 민용 씨 하이베도 말세람도 못 빌자 보이 남마.
8: 동미.
6: 신동미.
9: 인원인가이 미.
5: 누구죠?
9: 낭낭 유머스다. 네 해가 있다 봐가. 노빠 나하가 부신드나.
5: 뭐죠?
9: 머리 샤리 떠보나봉었다가 차가 롤할리바니네.
5: 엄마.
9: 이비마. 에코실레 사레이. 낭도나디 떡스락 대보.
5: 엄마.
9: 낭기 너미뚜다. 유머스이보. 레스토랑. 바로 오이나가. 우비르르보
6: 신동미
9: 람쌉 나이 좀 넘어왔으니
5: 그나마
9: 람쌉기만 좀 인다는 능수
6: 어둠아 하이노
9: 이용 아스다네 옥돌이 쓰자께 간비일브로
5: 넘마 그니 넘마는 하이비일메 암두보
9: 똥문 미시디
4: 도비시나 아잉은 시디 뿌는 먹항해 너의 뭉시 후부부 사업은 능시 칠리네
5: 이씨
4: 능수 용 와나 강하머니 능 와르부스 와나 마땀 크라디 강하머 아이샬루기 있고 이찰레
9: 마이코 이붕어나 까나
6: 샘또
9: 마판마랑 이캉 해캉들마카이 이용마시다 호라나라다 락비다가 쑥야나 캉하이 사드는 강비리베시부 이용마시가 카리마리부 통나비부기
4: 아이가나 순어때 토이비선하가 능신나 잡아놓고 아이수농무디 이몽식이 멋진 짓봐. 닝원 뭐 와하이브도 오이자가 우리.
9: 더 나부 야나 팔이네. 아이 큰 이붕어 낭부. 허지 간기 복하이비 강부더라.
4: 나띠.
9: 낙자가 나 비룩 나가 짜온바. 하이끄 나가 쓴담바. 고만 감박이만 아우러.
4: 아두 순 나띠.
5: 시시.
4: 아이디. 맥대잉 안무네 자운바
5: 아
4: 모이랑 봉네 진덤바 망앙 역살아
9: 오 아두디 이토게마 싸바 순이네
4: 마네
8: 석다 아직아
4: 도비시나 너희 뭉치에 무웅 보장해
5: 말리네 하이생원다니네
6: 진덤비
5: 아무쪄
4: 가로우와 몸네 깡크들 올라보디
5: 이
4: 이몽도 마이샤랑이 하니
5: 그래 소리 세마세
4: 아이기 와디 탕창 아마 빠르가 막깍 살러왔으네
5: 아무쪄
8: 시원이 좀 세
4: 노인은 감들어가 아이는 뭐 리사용 빨라게
8: 낙지다
4: 하이글리고 막삼도 아이 파락
8: 파락
5: 사장님
8: 기다려 가려고
5: 무서워
8: 무서워
5: 야 들어가면서 무서워 형 기자 이놈의
9: 이 코이도까지 삐리빡해도 과이같이 그야 락사는 안 가면 요봐
5: 무서워
9: 무시 보는 무시 넘나 도안만해
5: 넘마
6: 정돈비
9: 마시뿐은 마시
5: 인엄마
9: 넌나 돈바
6: 정돈비
9: 마시
5: 인엄마
9: 마시멍 참내 마시 마시멍가지 마시 넌넌넌넌 인엄마
5: 가요라 메이도 메이도 엄마
9: 빌라마나 빌라마나
5: 나 카마무 인엄마 세
9: 나 이미 마시니 카무리야 동아 시디야 나 코인을 이날 이번에 이혼인 콜라세 나 시디 시독바 따래도
6: 에이 드마 하이노모 너도 많이 똥 먹어.
9: 뭐 그랬다 뭐 이순이.
6: 어 그럼 두
9: 가지 하면 돼. 기분이 봐. 어디 봐 몰라. 뭐 신을 봤으니.
5: 나만 좀 봐. 아무도 못
6: 봐. 그럼 두 개 빼야 뭐.
10: 얘도 안 도와줬으면
5: 안 돼.
6: 넌 그래 아이 넘어 봐.
5: 나 먼저.
6: 나 그럼 두 개 빼야 할 거야.
5: 엄마. 속도 그달러.
6: 나 그래 야
10: 로. 나 먼저. 너 그리고 용제. 아 신은 다가 시즌 나 로도 미래 내 덕분입니다. 아 시다 카이가 너무 용 빌딩을 사더러네.
6: 아 시다 카이. 나도 두 개 빌려.
10: 걔는 들어.
5: 엄마.
6: 나도 또 비가 놓고. 거기
10: 속도 뭐.
6: 야 그럼 두 개 이제.
10: 아 많이 더 다리부 속도도 로이다 가로 가래.
6: 엄마.
10: 빌딩을 사는
9: 거.
5: 뭐
6: 비어
5: 떨리면서 어?
9: 아이 등에서 내 염색 쏠 수가 있노? 가능한 염색 두 가리 분노 콧말 뜬다 공개! 염인 클래스에 이 칼이 민들레 여러분이네 염무시다 미또 미안자 가놈 딸래 현선인 여러분도 그리 나 사나 사나 강나 짜짜바니노 딴자라봐 링비레스 너 하우디띠야 농구만 말했어 농구만 말했어 그리고 미또 미난자 이제 사리 콧무나 진도 콧무
1: 아 이게 이띠 내다보면서 유머신들 입이야로
9: 이봉아
1: 어리 그 무시타고 이들어보디 아 이게 신경거시는 루인이야
9: 좀 하자 이봉아 떼놓는 거 항의도
5: 봐 내가 이제 하이비에스 내디 아이 거기에서 이음식이 미냐 띠 싫어
1: 어이 너무 왕노
5: 미만아 저 이봉아 씨가 내가 이게 이띠 내다보수 아이 새 내가 이게 이름 각 내들어
1: 아이 들어요 낭줄남 멜로디 신경은 나 꼭 들어가 이들어 그니
5: 까리 신었다 봐 란통 크라기다 마 까리기노 내가 이나 두개 함나 복진 빅리버도
1: 어이
5: 너 심악 인골라세 사루가니 통내에 나가다바니
9: 미마
5: 아이수 닝올네 용마시기
9: 미마
1: 인골리에나 봐 아
5: 대야
1: 그나그나이 시로
9: 이붕어
1: 아 혹시 어이
9: 이붕어 아까이는 거 이마 독시 보내면 또 오게 도망해
1: 이붕어 이봐 진정 잡아 잡아 잡아 이붕어 자이자이 이인 오로로 또 아닌 것이
6: 야 좀 와이 떠오노 아 너 왜 하이노
1: 에이 능성 용실내리 무이 못 보는 것인지 로이 부서움 못 받는 도 아 좀 많이 타노
9: 머리 같은 도가이 없어
1: 에이!
9: 이봉아!
1: 이봉아!
9: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6: 이봉아!
1: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9: 이봉아!
6: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1: 이봉아!
6: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 누가 이래 뿌야 아들분이?
1: 어이,
6: 아 이거 시바마, 너 이거 시바마 쇠로이, 아이 강리로이, 누구네 다기로이, 너 누구네 다니,
1: 누구네
6: 다니,
1: 야, 어이,
9: 누구네
1: 다니, 어이, 누구와,
9: 어이,
1: 누구와, 어이, 유무새, 아 이거 누가 이래 봐,
6: 야, 너,
1: 너 이거 왜 그래?
6: 너 누가 이래 봐,
9: 아, 이거 또 그도 보기 이쁜 거,
1: 아 이 빨리 무슨 일 있는 게 안 들어가 봐,
6: 아, 누가 이래 봐,
1: 나 또 그러,
9: 이거 또 그도 보기 이쁜 거,
1: 무슨 미야 무슨 일이 무슨, 어이, 무슨, 어이,
9: 아로.
1: 끝을 하겠네.
6: 나
9: 와이 쿠딩기 앙아오바. 세라꼬마 짜해내거리 나비리바 마가세. 마마 알기디 피지기 만니네. 능능함라바디. 마마 알기 망다. 앙아오마 보할로. 나트가 아이 무슨 할로.
1: 하트네. 아이 나 거의 로이너 막 이거 빼놔 하트네.
6: 영훈아.
1: 에잇. 야. 이사나 이빠부 윤봉 튼비를 보지.
11: 빠봉.
1: 이빠 얌농아이래 해. 말래야.
11: 빠봉.
1: 이빠 와 이게. 가리는지 암 공이. 가리가 가는 더군 웃고
10: 이 빨리 숨려 오라게 능 타박을 이 하이버니는 꼭
4: 허이 바봉
10: 썰어
4: 바봉 나사스에 얌들리 전행 보네 아도

0: 바보.
1: 바보.
0: 바보.
1: 까나 너 난걸라 미네리바 있어 아시나? 아,
0: 바보 마게 마밍 많이 더니까 왜 사골만 되기네. 아 손도 보니 바보. 바보 내가 아이죠 호텔이 매니저로 헬레니 가리 더부터 더간 하이비브도. 아들다 호텔이 미 어와 아빠 락비야이 많이 보다 아빠 미래 디포로간 바보 내가 딱비드나. 아들다 마파 마파 부자리니 바보.
1: 오 이빠나 너무한다 하이버도. 이빠기디 고아티 마농시다 두칸 프로마야 아무 말이드나.
0: 아빠봐.
1: 아들다 호스텔로만 상가리. 빠나 호스텔 누기 미 마타우 따라가 주머니 보다 보미래디 내가 라구르 보러 하이기 보도.
0: 아 바보.
1: 오. 아이고 아이고. 아 뭔가.
2: 바보.
1: 바와 한게 이사디 가리람더기노. 아 이마 바웅이 민나 가리 거부하두가 이사기 민나 가리 거부노. 시리나오케 아쇼바. 아 이빠동다 하유 하유.
2: 바보.
1: 하우네.
2: 아이기 민 많이 토이가 왜?
1: 오.
2: 사골만더기네. 아코이 바봉디 레이키드레 아코이 젠톤비가 이마가 아코이 홈레이브네
1: 이마디 까리까리 타복 쇼리바
2: 아코이 마디 아까이텐다 인상나 비올레 아두가 아코이 젠톤비디 라리깜다 탐드레다
1: 하이
0: 바봐
1: 바봐
0: 바봐
1: 나기 말없이 뭐 사실 양쪽터는 우리네
0: 아 바봐
1: 관우할때 어 능이까드네 부천비로 정민으로 보타민으로 가리케이노 사민 타민으로 먹고 정호 정호 정호 정호
0: 호이 바보 에이 세 멜토에 시 어디 난 깽글로 가봐 세 나마이너 미까도
1: 세
0: 마이비 다 도질러 이러고 도질러 세 정호
1: 에야 누가 내 바꿔
0: 바보
1: 낭디 이빠기 낙드네 엉틀라 고고
0: 호이 바보 세세 수호지 세 바이브 세 누가 세 시대 수호로 세 시 학도 어두우 세 백스 또 그래

0: 건강이 더러움 답이 리버싱 부타라 녹자리 그럼자리 시비엠 수요비럭래
1: 허이 욕자리 붕어
0: 펌펌랑 늘링 신비시
1: 하니파니 붕어
0: 시비엠가 시기 더러운 게를 보다
1: 하비요
0: 담자리 버거리 보다 에시 로우싱후 보다 드론 테크놀로지 시즌의 바이브시기 마땅다니 아다 부하한 비시디
1: 하비요
0: 코먼템 순다리나 삭바 공존 버버시 하나 담이나시
1: 허이
0: 삭비게 드리바 마땅시나 모이랑 강레롤다 Company ko pata kau fa besar bagi matang ni, tamina si.
1: Fani fani bunga, tasi.

부모 남자 간바나 박연이 박연이 라닝터 아시하이나 코름제름 라가 뚱한나나 뚱한나나 섬톨 에라가 마빠 통일 날로 있다 안 받으다 바이붕어 하더니 해코름이 바리붕어 농야 정신로 올라 바기 사가이 빠랑 덕지시더냐 학당 보타워 바는 시대야이 나대야이 딱이긴 해 간바 이꼬풍길 남담다 농야이 낭나 꼭화부생가 도리보다 바리 나 두두릭 따뜻나봐 바는 시대야이 나대야이 딱이고

나를 뿡탄 것이다. 간번 하루도 뭐 빠이 마 빠이 마 빠이 빠이 갈래래가 하루 어둑이 뿡탁두다. 농야에는 사가 갈래래가 간바 마이게 이 말이 람이 영어이다. 싱어올라이 마이게 이 말이 응아 보고 구름지

하나 둔덕이 부보보깜포르빠 소르시나 꼬로기 노돈 택시도 오픈나 와와와 까금 레신 타나 맘버금 꼬리엔 마나 둔두덕이 혼도르 이바 소르니다 하아

뚱둑이 푸포포깜포르빠 소르시나 꼬로기 노돈 택시다 오픈나 와와와 까금 레신 타나 맘버금 꼬리엔 마나 뚱둑이 혼도를 입어 소르니다.

북립반 가이 나루기 건절 선독적이니 마시기 도람드 담절이 나하생나 마떡거럽나 자나바 게리알 칸근이 하이비르 마시다 로션 구목점 게리알 코츠 이두 플러스 스킬스가 오늘도나 워리와 다이샤바

하잉 놈이 좀 고마 뚱뚱 따라니 터미니니 후첫 밤에 담다 사이언스 매거진 따부 펑비그니 하잉기 사이언스 매거진 다 아한바다 탐자리바 히람 말림기 사바 힝글럭바다 분시 상니 힝나바 밤베이 아이바 Dr. Oinam Arun Kumari, Thorum Puthokpa, Rai Chanda Singh Tham. Anishubada, Dr. Sridhar Sini, Samurai Latpam, Postdoc, Associate USA,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Neurology, St. Louis, Missouri, Alzheimer's Disease Amadi, Mabu Masak Khangba, Haibi Hiramasida, Unadun Warishaba, Unabigadaba, Rai Chanda Singh Tham. Sandukthuna, Tahanzakani.

마당다 방자리바 메세사세수 당무이번 마이까이디기 머룹싱나 칸비락바 이사이마 란독사가다보니 칸비락리바 머룹싱나 당무이번 시남 레까이디기 시남 나온 기솔 쿠만 이보초우 보라 마나우바 비크람 토이 노마이템 닐라마니 하니비레 칸비락바 이사이나 라탄쿠마르로이통범기 마이액다 케트리마움 비세소리 데비나 삭바 팔레 에이타모이다 구독 담자리

란톡철이 베이스에 쓰기 세세포신 하몸 사다는 다음에 말범로 쓰기나 브린다 스키기 모이익다 고비는 세랑 베이스니 란톡철이 바 필름 사긋 루바 망란

토롱기 로샬롬다의 시디 어룹생기 타모이기 마파오부바 농시농원기 생각다 마탕부당 간비레이 소이드놈의 기타비랑군이 칼리 마탕스시수 나츠움 필름드기 한파자바이 세이마 간비라글리 위드롬 나우보이 아마디 마이범로 시비나 아니푸네 석미나비 세이니 Kies ay sumani gi mayekta gofi amadi ravina serang bay say. Say sige damag meses thavirap ka marup na lairik thibam laikai wainam dagi surjakanta wainam. Thavirasay.

난톡처리 베이스의 시북한 비락과 머릅생 마양랑징 따닝다기 사골샘 포니마시 비비 만주리 수비타 비몰라 라코처리 베 필름 아예빨라

안카가시르선 록서리바 풀미세이 구돌게로이 보이나 다비르세이 마탕차바다 하이르게 풀미세르게 공브라일라펌 디네시샤마마디 위드롬 푸스파라니 아니푸나 사미나베세이 라제니엔 코펌기마 액다 소리 센점나 세랑보이세니 다비르세이